0: 乜原来真系咁猛鬼噶？
1: 系噶，讲咗出嚟，哎呀，我都惊啊，真系。
0: 不定咁你今晚你唔好钱啦，你陪到我天光啊！
1: 陪到你天光，得咁啊得嘅，陪到你天光，咁眼光光坐到天光，咁又唔得噶噃，我一早起身我就要做功夫嘅，除非你俾我瞌一阵啦。
0: 咁啊，
1: 开咯咯。
0: 咁好啦，你喺度瞓啦。
1: 哦，喺度瞓，咁有得瞓就得啦，咁啊冇所谓啦。啊，呢张床啱晒我啦。
0: 诶，你张床系我噶，你点解坐喺度啊？
1: 啊，呢张床系你噶，咁我去对。

0: 时可以叫我教你噃，
1: 系咪啫？
0: 系，唔啱而家教你啊。
1: 哦，咁我而家又唔学字啦。嗱，有个咁好嘅师傅，咁我时时都可以学噶嘛。
0: 白小姐，我有啲说话想同你讲咗好耐噶啦。我弟嘅标志，神啦！